바다가 나기네 그릴리네 켈빈스 트윈들이 그이 불가플라네 바에또 시스 그릴리사 야우쿠와에또 다 복게 바이카 군에 스미돌지 말아요 난 수르노아야 세르발륵스 릴리아톳 바이크 마그네틱 밴드커 발언나 록토노 라이크 Ei näisin jala jälkeä, ei lilliä eikä pärki, ei nuttu silmi märki, mul selkä on tyhjä.